0: 짠이다. 예.
1: 싸게
0: 짠이다. 짠이다, 뱀베. 예.
1: 짠이다,
0: look here. I want that gift y'all to fall in on now. Sign it up now. Oh, yeah.